0: 구모어요.
1: 에러니 무서가 로요 빙고 마사부
2: 부티사나 부티 레로 이도 두지 니룰레 니룰레 니룰레 니룰레 응고고 사부가 누수 응쿠미 비리 동카
1: 쇼리노 콜라 장구이노 가메이스무요 니가 스타 이비나 마이 남사부 스탄달라 하쉬 자나 훈초 미사나 부이레 레로 이도 니룰레 올원이 믹사게 조쿠 왕구라 지탕가레 무서가 로요 빙고 투스부 아쿠 PM 게이밍 이알룽가 미스부와 National Lotteries and Gaming Regulatory Board 베팅이 관리푸코 무세 ngera 아스무로코소 Gongobo, Nando Waza.
3: Ah, Casano Cano, Tekris Boyakar, Yokuza, Emia Cabinetan, Ejobo Kulu, Zana Novo Vunaniswa, Amataka Neviragiro, Bigorerua,
4: Bingo Masago.
5: Amaino gakuruma, gaguba, garimu ebituli, bota yechocha, obechi nogo gagasana lala, bose nyagavamo musai, oli lalu ilulala, obo unakamwa. Senesa nana habo mouthwash, bweblezo butufu, bweneka kasamu kui dandapa endo ide damaino. Nana, mwagane mufamase, drug shops, nispa marketi dona dona. Aye, wegende rezaba fere, tiba kukuza kapamu kutia, okay takamiu. Nana, nyaka kasibwa National Drug Authority.

0: 빨리 나와 갖고 와.
1: 웃어봐라 장문이 써봐라 아. 대문자 써봐라 뭐가 또 대문자
0: 써봐라 이런 거 하나 좋아
1: 아니 대문 써봐라 장문이 써봐라 대문자 써봐라
0: 지두부
1: 대문 써봐라
0: 대문이 써봐라 대문자 써봐라 아
1: 아주 대문 써봐라 대문이 써봐라 대문자
0: 와리와 써봐라 오프카 위즈
1: 대문 써봐라 대문이 써봐라
0: 무디어로 에이
1: 아 어디
0: 올리나
1: 야 구만 가면 스키 안 절